0: 대표님이요. 지금 뉴스에 나온 난리가 났어요.
1: 어머니가 왜요? 너 이러려고 우리 집 들어왔어? 어, 나란 증거 있어?
2: 내 입 열리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.
3: 뭘 떠들고 있어?
0: 아버님!
3: 내버려!
0: 아버님!
4: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 때까지 하나씩 갚아주자고요.
0: 뭐?
4: 술이 네 걸로 만들어줄게. 네 딸로 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결혼하자.
0: 미쳤구나.

0: 빌어주십시오. 저 정말 아닙니다.
1: 늦었어. 조용히한테 벌써 말했다고.
2: 아니 설렁탕 변호사하고 데이트 못한 거야?
3: 아줌마 심해서 봐줄 수가 없구나. 고지환이 악정을 잡아. 결심 쓰게 되면 말해. 엄마가 돼서 너한테 그런 거 하나 못해주겠니?
4: 아저씨가 뭐가 예쁘다고 이런 수고까지 해야 돼 우리가?
5: 아저씨가 유일한 목격자인데 어떻게든 지켜야지.
2: 뭐야 무슨 일이야. 빨리 들어오세요 대표님. 집으로 돈이 배달됐어.